0: 지로 아라우.
1: 지로 오데 아라에마 스케츠. 치킨 부똥가 아라에.
0: 부똥나 기노 지로 아라우.
1: 지로 오데 아라에마 스케츠.
2: 스케츠 기노 지로.
1: 스케츠.
3: 아, 노네. インパクトクリーナーってムースと液体があるんだよね。これね、どっちも最高なの。ムースは換気扇とかキッチンの壁に最高よ。液体はシュッと吹きかけてどこでも吹けばピカピカ。もうね、本当にアメイジング。